선전 안 한 거다. 머리 하나 섞어있네 마. 수르지어 저디 뿌더 부르버디 거차리 버스지머라 우다에 훈띠. 버버 떡그러네 버드마풀라 붙이빠리. 메루기리 떨리자이빠리. 어그니 시떠라 버지빠리. 근데 얘 머리 하나 섞어 하 거있지. 세 시따 쩌리떨라키 빠리버나이. 라기 걸레 마 마하 럭키무. 아주 이끌어대.